0: 지코고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부르레똥땅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이야 이름을 들어봐라
1: 형 이름은 감히 허람탕이라 두꺼비 쓸개 새새끼 발톱 각각장말 서대하고
0: 핀대 오조 하루살이 쓸개
1: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숨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